다리는 없고 그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길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흔치며 충격 벌리고